엔 호이네란 이스크 드포 도나 서파잔 아노트 두프마 vor barpagaze mariami lachag ai stup hinkeror tarun katnavaze kalilio me curin mech barav hria diginim mot ais hishadagotian donnal hai yekeretsin mech mutk kdaze dasn uteror tarun